0: 45 minutes le panel ishele i horrelis billy kuselunje le panel 15 minutes le panel ukuthi kushayene le panel o 3 o'clock 15 minutes le panel ukuthi sizwe le panel izwi lika mzala 15 minutes le panel sele ukuthi siligoqele lohlelo le panel no trouble no stress 세살로게 스부스세게 인자로게 라파나 꾸이만이 인제 베스던세게 인에 라파나 우뚜밈 쿡스타트 라파나 에츠 인제 우쿨레게 세살로게 인제 스부스세게 인자로게 음사라즈와코 라파나 음코 라파나 음코 운로부 107.6 FM 간디게 인제 기도스 라파나 맥샤 인에 라파나 오 3 o'clock 나미 라파나 음사베 생기 데에테 라파나 인코운사 생기 데에테 라파나 생테테 라마니가스 바이 바기바쇼 인자로아스 Mosu tete nkundla lapana melu tete le lapana abanikazi bawo lapana abaphathi bohlelo bakwazi lapana ukuthi baqhubeke nalo lapana uhlelo kuze kushayona lapana u3 kuno kunandisha lapana 5 ingo 5 lapana sothola lapana babamfundisi babamfundisi lapana uzosibekene lapana o prince lapana kwi breakfast show kodwa ke nje wena usalwe nje uhlale njalo laphana ulalele wona laphana umsakazo wakho laphana uthanda kakhulu laphana umgungu Ndlovu 107.6 FM uthi ngiboneke manje siqhubeke nje nendumiso yethu ngizolanda laphana the late legendary laphana uSifiso Ncwane ethi nje kulungile baba mekuyintando yakho
1: baba kulungile makuyintando yakho okwenzeke empilweni